0: 스포츠.
1: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 스포츠.